0: 모시 가이 이스라엘 본토이 금 다이 라이승 길기야 인 툼에 라이승 길기야 민방 툼테 로 당반 마나 인바이
1: 아카스파니 쥐어 잔푸르 둔 달람 이훈시야 LBWF 코르기야 판